0: 표를 닮은 사람은 스며드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미소를 갖는 것입니다. 따스한 삶일수록 따스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1: 별을 닮은 사람은 꿈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 따스한 덕분에 모두가 미소를 그려가기 때문입니다.
0: 별을 닮은 사람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따스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별을 닮은 사람은 꿈을 지닐 수 있게 향기를 줍니다. 삶이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별을 닮은 사람들이 많기에 따스한 색을 지닌 것입니다.
1: 네, 별을 닮은 사람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독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0: 병으로 수십 년간 누워 지내면 100세를 넘어도 장수의 의미가 옅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등 가족들도 힘듭니다. 신체,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 수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인 장수보다 건강 수명을 더 중시합니다. 90세, 100세를 넘어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아래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건강 수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침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손으로 팔, 다리 등 온몸을 주무르면 잠자는 동안 정체됐던 혈액의 순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마사지의 건강 효과와 비슷합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강하게 기지개를 펴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합니다. 중년이라면 잠자리에서 엉덩이, 허리를 드는 브릿지 자세를 하면 허벅지, 엉덩이 근력 운동에 효과도 있습니다.
0: 미지근한 물 마시기. 8시간 자는 동안 몸의 수분 공급이 끊깁니다. 그럼에도 땀과 분비물 등으로 수분은 끊임없이 배출됩니다. 위에 자극이 덜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쌓인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몸에서 오래된 물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수분이 모자라 끈끈해진 피도 잘 흐릅니다. 이른 아침에는 혈관병, 뇌졸중, 심장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끈끈해져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침은 꼭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고루 든 식단으로 먹기. 아침 식사는 오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탄수화물도 먹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피하면 두뇌 활동 등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3대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 과일, 샐러드,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통밀빵 등입니다.
0: 블랙커피 한잔 또는 반잔 마시기. 커피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위염, 위궤양 등이 없다면 블랙커피 한잔 또는 반잔을 마시면 집중력이나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어느 정도 위를 채웠다면 커피의 카페인이 위점막을 크게 해치진 않습니다. 커피 속의 클로로겐산 성분과 체내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이 장을 자극해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건강 수명을 위해선 쾌변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작업, 산책, 비탈길 오르기 등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건강 수명을 누리는 분들은 먹었으면 움직인다가 철칙입니다. 아침을 먹고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만 계속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가사 활동, 산책, 더 나아가 다리 근력 향상

생활을 위해 동네에 비탈길도 오릅니다. 노인들은 평생 헬스클럽 운동과 거리가 멀어도 건강 수명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의 생활 습관은 은퇴한 분들의 일종입니다. 바쁜 직장인은 아침 식사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천금 같은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도 가능합니다.

0: 아래에 샤워할 때 반드시 잘 씻어야 하는 부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먹뒤와 등. 먹뒤와 등은 따뜻하고 피지가 많아 박테리아의 서식이 매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워를 할때 묵은 각질, 노폐물이 제대로 씻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샴푸와 린스 성분이 엉켜붙어 목 여드름 등 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샤워를 할 때는 먹뒤와 등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귓볼과 귀. 귀 뒤는 피지선이 활발히 분포돼 있고 오염된 먼지나 세균들이 붙기 쉬운 곳이라 황색 포도상구균, 백선균에 의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부가 매우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곳이므로 얼굴을 세안할 때 세안제로 부드럽게 씻어줘야 하며 수건으로 잘 말려줘야 합니다.
0: 눈꺼풀. 눈꺼풀은 반드시 잘 씻어줘야 하는 부위인데요. 빗눈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눈을 감고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눈의 점막에는 노폐물이나 분비물들이 눈꺼풀의 기름샘에 잘 붙기 때문에 반드시 세안을 할때 신경 써야 하는 부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에서 10분 올려둔 후 살짝 닦아내면 분비물이 잘 닦인다고 하니 이 방법을 사용해 눈꺼풀을 씻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손톱 및 씻기. 손톱은 세균이 서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손톱과 피부 사이의 세균은 제대로 씻기가 어려우며 손톱이 길수록 씻어내기가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손을 씻을 때는 손톱 밑까지 비눗물이 들어가게끔 세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발가락 씻기.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안 씻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눗물이 내려가면서 씻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는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하나씩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붙어 있어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씻은 후 반드시 잘 말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발의 무좀이라든지 다른 피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끝으로 건강한 간을 만들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간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게일, 양배추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살짝 데쳐 먹거나 볶음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1: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는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단백질이 들어있어 간의 염증을 감소시켜주며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어 지방간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0: 커피. 커피가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해주며 간경변 및 간암 위험 감소에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토마토.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염증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구운 토마토가 좋다고 합니다.
0: 두부와 콩. 두부, 콩, 청국장, 된장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간세포 재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줘 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조림이나 된장국, 콩밥 등으로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1: 비트. 비트는 붉은색 채소와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방법으로는주스로드셔도되고샐러드로활용할수도있습니다
0: 마늘마늘속에는알리신과셀레늄성분이함유되어있습니다이성분들이간효소를활성화시키고간의독소를제거시키며항염및항균효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마늘은생으로먹거나다져서10분정도두었다가조리하게되면유효성분이더욱활성화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1: 녹차녹차에는카테킨이라는항산화물질이풍부하게들어있습니다이성분은지방축적을감소시키며간기능을개선해주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주의사항으로는너무과다섭취하지않는게좋습니다
0: 견과류아몬드호두캐슈넛등견과류에는간건강에좋은지방을제공해주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비타민 E 를공급해주고간세포보호작용및항산화작용에도움을줍니다하루한줌즉20에서 30g 정도가적당하다고합니다

변강 가수가 부른 우리 아버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흥신소를 찾다. 다음날 아침, 은혜가 요괴된 지 37시간이 지난 아침인 8시. 교철은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뭔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찾으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애의 요괴 사실로 실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은 비겁한 자들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니 강하게 무장하고 싶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뼈를 우려내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불안감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범인이 연락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할 수 있겠지만 3일 시간을 준다 해놓고 도저히 연락해오지 않는다. 범인은 요괴 사실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단 한 번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장난을 피삼은 여유였다. 오늘은 3월 17일. 범인이 1억을 요구한 날짜는 3월 18일이다. 즉, 범인과의 거래까지는 아직 하루 남았다는 얘기다. 그 시간 동안 규철은 범인의 흔적을 쫓아가볼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요괴의 첫 장소부터 찾아가 봐야 한다. 오 형사의 말대로라면 은혜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동쪽으로부터 100m쯤 떨어진 곳이라 했으니 그 지점은 은혜가 집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다. 교철은 운전을 하고 그곳으로 갔다. 1차로의 도로만 가진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도로 양편에는 버드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나고 있었고 좁은 보행도의 옆으로는 노래방과 다방, 고깃집과 횟집, 국밥집 같은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거리는

0: 도시 사람들의 씁쓸한 밤을 위로해 주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어린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고 욕정에 굶주린 사내들에게는 위안이 될 만한 곳이었다. 은혜가 사라졌던 그날 밤, 교찰은 이곳을 10번도 더 지나쳤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조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찰은 그곳에 서서 유일한 목격자인 김지영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1: 나 은혜 아빠인데 그날 본 걸 다시 말해줄 수 있니?
2: 그날? 설마 은혜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1: 그래, 은혜가 요괴 되었어. 그날 내가 본 아저씨가 범인이야. 그 아저씨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니?
2: 설마요. 전 설마 했는데 아저씨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거라.
0: 김지영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1: 아무거라도 좋아. 네가 본걸 자세히 말해주길 바래. 이를테면 남자의 뒷모습이라든지 은혜와 남자는 어떤 자세로 걸었는지 그들이 경고하는 위치는 어떤 곳인지 아무거라도 좋으니 얘기해 줄래?
2: 어떤 자세였던지는 생각 안 나요. 근데 두 사람이 다정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남자는 도로편에 섰고 은혜는 안쪽에 섰어요. 남자는 발목을 쳐서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고 은혜는 그 옆을 쫑드르르 따라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들은 황금 노래방 앞을 지났어요.
1: 확실해?
2: 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거라 아마 맞을 겁니다.
1: 그래, 고맙구나.
0: 교찰은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황금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18자국 정도 걸으니 황금 노래방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1: 은혜가 스쳐 지나간 마지막 곳이 여기란 말이지.
0: 교철은 중얼거리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주차할 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만한 사각지대도 없었다. 은혜를 데려가려면 차에 앉혀서 가든지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으로 데려갔다 감금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가능할 텐데 이곳은 은혜를 유괴하기에는 부적절한 듯했다. 야밤의 천당으로 일컫는 이곳은 한낮에는 조용한 편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좋은 환경은 못 되었지만 범인은 대범하게 은혜를 유괴해갔다. 강제로 아닌 자연스럽게 말이다. 교철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다. 여느 때보다 명석해지는 머리이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교철은 머리를 크게 흔들어 보이고는 다음 장소로 신도림역을 선택했다. 신도림역까지는 한참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조용한 뒷골목을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니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았고 또 차들도 많아졌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서 차들이 많이 막혔다. 규철은 FM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실망이 컸나 봐요. 아니, 아니죠. 그건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이죠.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남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다.
1: 남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차라리 아내를 믿고 흥신소에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불신과 불안이 결국은 아내에 대한 배신으로 확인되고 말았네요. 불륜의 현장을 포착했을 때 남편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0: 남자 아나운서는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인 양 감정을 쏟아내며 말했다.
1: 흥신소?

0: 그 안내문에는 영등 흥신소의 전화번호가 찍혀 나왔다. 교찰은 번호를 저장하고 곧바로 전화했다.
1: 네, 영등 흥신소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 전화를 받자 인사말과 함께 교과서 외우듯 말해온다.
1: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죠?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합니다. 불륜 현장 증거, 사람 찾기, 사기꾼 잡기, 못 받은 돈 받아내기 등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유괴범도 잡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고객님께서 협조만 잘해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0: 경찰서와 흥신소, 은혜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두 곳을 모두 이용해야 할것 같다. 경찰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목조목 절차를 따지면서 일하는 경찰은 너무 늦다. 그러나 흥신소는 고객 위주로 일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고객의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일명 심부름 센터라고 불리는 흥신소에서는 이를 처리함에 칼 같은 면이 있다. 예전에 언뜻 친구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는데 흥신소에 일을 맡기면 거의 100% 완수해 준다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방식으로 일하는 흥신소에서는 상대가 범법을 하면 흥신소도 똑같은 수법으로 기필코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일한다. 따라서 흥신소라는 카드는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교찰은 신도림역으로 가려던 생각을 고쳤다. 요탄의 가던 방향을 바꾼 교찰은 곧바로 흥신소로 향했다.
1: 어서 오십시오.
0: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람진 사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맞이한다.
1: 아까 전화드렸던.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0: 사내는 교차를 소파에 안내했다. 4인용 소파였는데 앞에는 유리로 된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에는 1인용 소파가 있었다. 소파의 뒤편에는 사무용 책상이 있었고 사무용 책상에는 컴퓨터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
1: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0: 사내는 말하면서 커피를 뽑아주었다. 교찰은 자신만만한 사내 앞에서 살짝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깔끔하고 정연하게 꾸며진 이곳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았다. 교철이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한 사내가 들어온다. 곰처럼 육중한 몸매를 지닌 사내는 얼핏 보아도 키 180은 훨씬 넘어 보였다. 머리는 거의 빡빡 밀다시피 했고 이마에는 굵직한 주름이 그려져 있었으며 눈은 부리부리한 것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있었다.
1: 자, 앉으시지요.
0: 사내는 1인용 소파에 앉으면서 교철에게 자리를 권했다.
1: 한대 피우시죠. 아닙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딸애가 유괴됐다 했죠?
0: 사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메모 수첩과 필을 꺼내든다. 아마도 오형사처럼 메모하려는 모양이었다.
1: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0: 사내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말했다. 사내의 인상에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교찰은 사람의 인상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하면서 은혜와 연락도절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소상하게 말했다. 교철은 말하면서 분노하기도, 걱정하기도, 때로는 울먹이기도 했다. 사내는 교철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줬다.
1: 결론은 딸 은혜를 찾자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딸을 찾으려면 유괴범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괴범의 흔적으로 보아서는 유괴범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아내인 임혜인 씨와 아내의 주변 인물, 또 다른 하나는 재범을 시도

0: 구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고객님께서 먼저 찾고 싶은 상대는 누굽니까?
1: 딸애와 아내를 같이 찾고 싶습니다. 가출한 사람과 유괴된 딸을 찾는다.
0: 딸애와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사내는 사진을 요구했다. 은혜가 유괴된 후 교철은 아내의 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 교철은 가방에서 아내와 은혜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아내는 긴 생머리를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 사진을 보던 사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내의 뒤에서 잠자코 서 있던 남자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말한다.
3: 소장님,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리나 아닌가요?
0: 잠깐 나가 있지.
2: 사내는 고개를 돌리면서 험상궂은 얼굴을 한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남자는 90도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3: 리나라니요?
0: 아하, 우리 직원이 잘못 본 모양입니다.
2: 사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한다. 이어 담배를 피벼 끄고 다음 말을 읽는다.
0: 유괴된 딸애와 12년 동안 찾지 못한 아내를 이제 와서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견적도 많이 나옵니다.
3: 얼마나 되는데요?
0: 사람을 찾는 일이라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전국 각지에 분포된 우리 직원들을 풀면 3, 40명은 좋게 되는데 직원들의 경비와 식비만 해도 기본으로 400은 나옵니다.
3: 너무 비싼데요?
0: 하하,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저희는 투입된 노동가치만큼 돈을 받습니다. 대신에 결과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 100% 찾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0: 물론입니다.
3: 하지만 유괴된 아이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은 좀...
0: 믿을 수 없다 이거죠?
1: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가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탐정원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냐 의심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객님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 저희 직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경찰서든 감방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숨쉬고 사는 곳이라면 우리들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접속 분야는 넓고 또 시야도 높습니다. 물론 전부의 흥신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 무슨 말씀이신지...
2: 교철은 사내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0: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이래봐도 이 업체도 정보력과 인맥으로 신용으로 살아가는 업체입니다. 보아하니 생돈 날릴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객님이 만족을 못 받을 시 저희는 전부의 돈을 환불해 드립니다.
2: 사내는 말했고 교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또한 딸을 찾는 일에는 그깟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400만 원을 깬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교철에게 돈은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
3: 일단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0은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시죠.
2: 교철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미리 찾아놓았던 돈을 꺼내주었다. 사내는 돈을 받으면서 교철에게 악수를 청했다.
0: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 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